산중 루앙 하드 만드레 기안에 하드웨테 산중 루앙 워게 라스나 만드레 툴레 하드웨테 툴레 티엔 라스나 니살 아드레 루앙 워게 페하팟 피리수드 헹기임 하드웨테 갬부루 스타네 그 수락시토 타바갓 아드레 세밍 무르둘레서 카비약 기엔 헹기임 에 워게임 타마 산중 루앙 하드 만드레 하드웨테 툴레 티엔 라스나 니살 아드레 루앙 워게 페하팟 피리수드 헹기임 하드웨테 갬부루 스타네 그 수락시토 타바갓 아드레 세밍 무르둘레서 카비약 기엔 헹기임 සන්සුන් රුවන් හද මන්දිරේ ඔබටම කිය තියාගත් ආදරේ මට තියෙනවා හද මන්දිරේ සන්සුන් රුවන් ආලෝකේ ඔබේ මතක තවම ජීවිතේ සන්සුන් රුවන් සෙරේනියෙන් ඔබේ නම තවම ගිලිහින්නේ නැහැ අපි සමඳුන් ප්‍රියංකර පෙරේරාගේ මේ ගීතයට